난 불편해요 before 오이긴 쌍꽝 무서운 쌍 조수고 멀리하면 달려면 돼 조수고 엄마 달려면 돼 어려운 보인 밤에 싸움 카페 런던 블로우 눈치는 원버클럽 프롬보우 참 We know get a video when I'm your girlfriend 우사 잠겨 so let me